시와막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지켰다. 박노해. 널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 지키느라 크게 다치고 말았다. 비틀거리며 걸어온 내 인생. 세월이 흐르고서 나는 안다. 젊은 날의 무모한 약속, 그 순정한 사랑의 언약이 날 지켜주었음을. 나는 끝내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한 이 치명상의 사랑밖에 없는데,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나 시련의 계절을 지날 때도 널 지켜줄게. 붉은 목숨 바친 그 푸른 약속이 날 지켜주었음을.

오늘의 약속 나태주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거나 길을 가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시 발을 멈추거나 매미 소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지나간 밤 잠 못 이루거나 하루 종일 보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아 가슴이 뻐근하거나 밤하늘에서 별 하나를 찾아 숨겨놓은 소원을 비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만 나누기로 해요. 멀리 떨어져 살아

약속 박인환.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우리는 살아나갈 것을 약속합시다.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나 푸른 하늘과 내 마음은 영원한 것. 오직 약속에서 오는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남보담 더욱 진실이 살아나갈 것을 약속합시다.

여러분,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올해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였어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이제 올해도 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약속이 뭔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 한 약속이 있으시죠? 올해가 가기 전 그 약속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환의 믿어 들려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